이쁜 팀에 또 안에 밴 러니 군나라 프로그램 에텐 나눔 프로그램 기에 쿠나 기아 땅이라기나 코에 유한 바라 아니 메우리 FM 89.9 암타 인카이 와피 메르와이 와트 미니스 나고 니수와 우링안에 보니 수와 와나라 타이레스나 무스라와이 간 와나라 프로그램 니카 기포사 이오케 스나 타우로인 간네니 부스마야라 모니 메텐 나누 리아르코 데 니티파칸 타이 아이오 야칸아이 기아칸 메우리 FM 89.9 Napupusiko kunan apeu makin tokorana are ereke irom. Pa nakauta metaun driver o animaye yein nte sura yei. O nikatikiroi nakoi yau koraki hake yo animakin korapa. O yakarapa koriki James Riduya doana ke unara program kakipus ayoke de metenanum program ke kuna ke atangirakina koi yon panani meori FM 89.9. Awa yon kana kunam tokorana kunan makin tokorana le kotangiria takantani ngamen katangan kuna mayo ay napuni pen me au yaina nomke hari ki pun dei tannam ka panam katikiro ay nako yam kurak me yon makin ke takantani nga papuni pen pen no no ngurai yon panani meori FM 89.9 na wont pakantai yo

0: The new super plan. 아이오, 아미요, 아메리카.
1: 아, 아니가 우리가 이거 어머니 사고 the new super plan.
0: 야니 잉, 너로 마이 요거 쇼는 다이 super plan. 약간이 나가 이거 이거 니가 로고. 아이오 the plan, 아리요, 아메리키. 아야레 카리케, 에 워리리키. 메리카 포옹란 더 super plan. 시 내내 부이 대타라. 아고 우리고 내내 부이 뜨기가 파이 타타. Te voy a tener la diminución de TT que dice un mes.
1: Que carique a tu one point o no a de gigabytes en data. O ni me fue para diminución de TT que de SMS. Y si te mueve de tarapona y no me voy a me hago ciego.
0: Ay, ari, oria, está tu one, tu one, tu one de box. O ni te veo a ver que si me plan de que yo no. O ya te viene su aquí con la caída que no voy a ir. Y porque te puedo roer en que hago aquí yo. The new super plan.